0: 히마비히게 알라메타
1: 홍옹
0: 로가제호
1: 게숭
0: 로레브
1: 하무가 아랍비히타케르네군
0: 아무카 비히타 푸르타므나가니 무나 카루가 에포메마티 부라카시 아투가 아디에포페가
1: 히마비히게 알라마테 페니제나마 라스누쿠르바 세히 파르와 호다바